0: 난 유는 게야.
1: 봉마에 봉마에 봉마에
0: 봐봐야 마셔만 당간 분이
1: 봉마에 봉마에 봉마에
0: 나는 마만 보면 죽는 게
1: 봉마에 봉마에 봉마에
0: 나는 뭘 원해 왔던 거니.